같이 참소리 꾀꼬리 물렁뼈마리 개똥 짓박이 기러기 큰 우리 제비 갈매기 방울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 땅 솔새 사과초 버들솔새 검은 머리 물배새 탈색초 제두름이